기분 좀 도로미 봐봤니? 여태까지 더웠군 사람이 누를 가와 갔었니? 더발산 바짝 오버리 누를 곳곳이. 파서로 파우께로 파서로 삼모 들어오길 구능 또또라기 땡그라톤 망그라칸 파 구능한 나나라칸 원어트인 파사 비난그링하칸 분나위 소파타칼란 ngayunaken bandaran ingkang langkung ageng. Senajan